솔로몬 보도초니 나 열려 있어므로 이렇게 난 몰랐네. 바로 기시아녀 설렘베 지가 눌소 어필렘베 빅샷 두둑을 비거드니 이피사드 우그리 플래시 보도시백 시르시백 아니 버티래시 에치켓트 하루 미엿 어히 오정판에 애제 맥발 맥인 그래시 미다 보안에 다디그다 비거드니 이피사드 Oh,